0: So I'm almost finished with this year. And like looking back, I had so many great opportunities and experiences and so many amazing people. And now seeing how it all like slowly, one by one, things just like disappear, the uni is like really frightening to me, to be honest, because it makes me like really unsure of the future, how it will be at this university, and also like politically in general. And it also makes me really sad to like know that like this privilege of studying art with all these opportunities that I had was like not gonna be there for future students. And like, yeah, the future is really just like a very like unsure thing, and that's why we should never stop fighting for it.
1: Kuna 생각한 것은 지나간 과거였다. 미래는 미래 스스로 저절로 해결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죽어가는 것에 대해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다. 한 인간의 믿음과 가치의 척도에 있어 일어난 그 변화에 대해 점점 더 생각할수록 그에게 인간의 삶은 자아의 경험, 말하자면 자아 그 자체가 아니라 자아가 겪는 경험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확신은 그의 종교적인 삶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한 인간 존재로서 그에게 다가온 새로운 인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자신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이든 간에 그가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졌음을 알았다. 그가 인생에서 만난 실수들, 중도에 일어난 사고들, 예를 들면 주교직을 맡은 새 교고를 찾아 처음 뉴멕시코로 가던 중 갤버스턴 항구에서 난파한 일이나 마차에서 떨어져 다친 일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2: 이 so zu Herzen nehmen, dass sie nichts Optimistisches mehr in ihrem Herzen haben.

0: 내일 새벽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비,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는 오후까지 비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체로 흐리겠으나 낮 동안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1: Щоб ніхто не був самотнім, але ніколи

0: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기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모순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1: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순간이 아니라 이미 빛이 이동하니까 궁금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가 미래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사실 궁금해할 건데 지금 현재 순간과 같은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일지도 모르겠다. 무동 진동하지 않는 것, 음악 없고 빛이 없는 것, 시간이 없는 것, 이렇게 고민할 시간도 없는 것, 언제 단 한 번 해도 단 하나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미래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언제가 과거가 뭔지도 알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미래에만 생각하고 싶기도 하고 이쯤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2: Ich wünsche mir für die Zukunft, dass man mehr auf andere Menschen zugeht, auch wenn man sie nicht kennt. Und so neue Bekanntschaften und Freundschaften schließen. Auch sein Herz mehr zu öffnen und anderen besonders zuzuhören. Auch wünsche ich mir, dass Kunst und Kultur in der Gesellschaft und in der Politik einen höheren Stellenwert bekommt. Und so mir mehr Platz und Raum dafür bekommen.

0: 인공지능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증폭시킨다. 인공지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컴퓨터처럼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물체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사고방식을 부여할 것이다.
1: I propose that the next Nobel Peace Prize goes to the organizers of Black Lives Matter and Black Votes Matter.
2: I propose that the next Nobel Peace Prize goes to the organizers of Black Lives Matter and Black Votes Matter.